0: 맞아요. 그런 얘기에 관해 가봐 아비께 볼 거리마.
1: Which man like you like?
2: KK Enterprise, KK Charo Campana. Eto pa dal